0: 메타팬 크리스터 크리스타 메타팬 너 크리스 메타팬
1: 有時候係即係唱 K 嘅時候呢，我哋唔係首首都識唱㗎嘛，咁有時候即係譬如好似普門呢，呢啲我哋當其時如果遇到啲我哋又唔係太熟嗰啲，咁我哋就真係純欣賞呢，即係唱歌個朋友啦，佢表演㗎啦，當然識唱大家可以一齊唱，咁但係嗰剎那個 moment 就係、是、即係又好似係投射曬我哋嘅眼光喺佢身上，或者我哋就係望住嗰個 MV